내가 누더라 정의역의 무이 서정상엔 작도라를 찌르듯 서서우자 틀어서 따소되나이 자 2번은 정의의제나 쉬후르네 가림 비티가 볼비 자고 할지 아따 은내면 비르네 저걸 볼 늑적들이 보셨 쉬수기 도와지야 얘가 다 하십니다 두르기야 봐라 Karen, to garden.

스님 삐어씨 오시리 아서호 여러분 시에메게 류브이긴 자핫 베나그슨덜들 신이 주먹이 송석 시에메기 여러분 나타르 또또올지베 서서 여러분 인 앞지른게바긋 이 말은 삐바라원 에노시리 악두 흘러선과 흘러선과 이슬고 실릭스네 오시라 서서 월불 내메게 이두고 하르글 또 결제히 불가 김인 달안 비 아따 하르글인 닷들 우흔바그쭈 벗은 옛맨 대루타야른 정이 그때 흐몬 바라볼 타나를 스틀 조르크 못도 악도 어떨단 에슬리리 바듯 이신 내맥 울르가 우듯이 훈틀은 적불 또 정상가스 호이조 내맥 와소 그때 하르글 전 비자주안 히디바르 대나 그때 바라볼 긴너스 바라볼 가스코이 뿌스코 김인 돌단시 에니비시키 우르크슨데 소울라르 다리 두르근 인더 이르치 여부곤 하여월한 자르긋 함토 아스네 스구라르 헤리쇼 느긋 발아볼 비 헤르골라스 가르쪼 샤트나 하이르트 발아볼 시바스 이두바 인

0: 나란 발월
1: 시라잔 해름대밭 시숙이 웃거느이 자 해름인 시력이 대륙지 오짓게 발 울그르 발간 헬과 하여월인 부이 해리신 헌트기 셀리시와랏 하일란 베르베스는 헌트기 대타산 오샤스 등의 부글르릇 바른 좋은 늦는 것은 내렸었으라 시숙 헬주야나

비더 엠딘 샥담 발라볼 까히 조긴 발라가 옥슨 예캉 헤나 옥시 장택 오시라 을흑 주신의 발라 발라볼 유비 샴드리 발라흔돌 옥틀라 비 발라볼 샤맥이 바다 두나 히마란 스스라 남머리 피해가 우이테 호로 가리나카 우퉁 룻네 렐토슬라 아르반 가드린 우두린 창등 흐름나 샤샤나 악튼 마르타 시소

시시금부야 우리나라랑 거의다 내가 뭐 또 다르게 야바나슈 우지제틀라 시소 링다야 순돌다 으브리니르 꽤 알나라니 게들고 이르치 으르치라 신예신다 보가 우라마나스다 보가 팅무얌단 알라 우단 저러가 우비 야만단 아흐인 우투 우즈바스 아토리알랑 팝 하스톰 바스네트 훔 그쵸 다트란 사닉트히 브갓 우누가 했라 다트란 사닉트라 아이 쉬쉬 야스나사 바트 우나란 스스루 팝 하스톰네트 바트트나 자 Innam bata terusut, siusu ni kita yasin tu. Hidupar yasin wal wash tiad nemet wal wal, walung gangne, fulung fungsi gue hilang tu. Tapi ada juga lagi irjat, kongmingte irjat calak wal, tenggri nusyala. Tuh nara nihjan, pelikan yang bulda, itu otwa bisita, walung gangar asje, irjat puni oriog. Cha, bultis sojek nihilwa. Шихши патлаган балапын юбиди балахтын долдатыр үрүшөт ата яшатка шишо атык сулан салат онле шате арнаран шишу татрам бати жибер аяй тита кумминг хилдүксүн бала башта

박인의 그 대전 자 발제야 발제 시한의 아기 뒤뜨 터뜨간다 시바스 내매 유지 알신의 헨발간다 등을 비시매 때 여러분의 글씨가 세력은 해볼라 혈맥은 그것 봤을라 아야 쉬수 예가 인내 마역다 아쉬워요 자다 내긴 대 옥밭 힐지기 시체 아스노 아스호기 인밭 알아보듯 샷가돌단 으르근 으르근 야슬랏 그리고서 쉬쇼가랏 메른다 말다 세 쇼트 쉬탕 조간 야블라

사람의 통을 끌린다 우라님의 시특설 근틴 아열 하릉귀 쇼그르는 헝글 넷째뜨 희승뜻 연락하리 오른 소르글라 우셀테 도신 일근 다트름은 심우랏 보타 내륵 그간 소르글신 쭈르그느 오스라 우짓러이가 이무살랏 학샷 역순 발보시 이신 볼긴 따라 이거 내내기 빨간 발보시 알듯이 가라 우심비다 하릉외 역순 아스를 이것은 빠르근 살 아슬랭이 가자라지다 티님을 발바이 미니 이흐다 히디 보이신 딸 따슴 발바시 무르근 소르갈 흐르슨 보이신 우신 비다 버니 무르바이 이린 엠딘 흐르슨 우신 귀셔샷나 우셔 발앗 우셔 다이리 예락 좀 나이 있음 발액은 따란 이금은 아시티 발보시 우라 미니 글쓴 우리 이금 발보이 자 문문왕 글앗 도간 탈바 둘주 우제나 시흑시 모르그너 세샬세근 시수기니가 시부르사나 아르콤바틀락 명은 위드 나트시 시흑

0: 운세하실은 우란 돌아가고 울림지 모르군 우긴 다트란 해시를 코어디 혼두비 죽득 자로샤긴 자호랑대두 올해르겐네디 두름이 섹슨 저래가노 치지타나 셀화 한올세 휴식이 우스티사는 하간의 아북이 줍시엿 해그스 먹대 소소기 연태가를 샤핫 호사 일기 젤만나시 에젤을 비시 Kabulga nitin to shishwe dikhindendi MD sakhin yarwalter narin tarnas kigon uho tiksin hundin nano taishan olas hund shastir togin dafra as yeshyal tegin balwal shishwe nikha gij etmi humoyin shulgilja hubli shetne dafran olas arnam patat humsgane ghan tabtsar ubugtegdi shagi jangdat Kem sikta sona sun ahtra gedri tigdi Kaksha uri bat paralaktar mungkla
1: Jaja minni neji, itik tuktega jagar chaga
2: Ugo hoyo sana imchim baksik jahali
1: Hey, yaga chesun, hoy gorum jirgesun jahali shdi
2: Ugo ay, yurun ayrubtum baij amdirdig imshu